0: 아, 군예. 아, 그래.
1: 아, 이다. 이런 쪽으로 나갈로 도님.
2: 요, 에트 가리기 일단 좋아라 늙은데래요. 쇼, 엔트를 가스터마니다.
1: 사람이야. 민든 민든 걸고. 아, 참여오래. 스네일통으로 걸고. 아, 좋아라 오라 빠이 늙고.
2: 하, 이뻐 좋아라 늙는다. 아쇼하사마이. 이니 무릎을 따말려?
1: 아, 아, 이다. 이 말도 우리 어쩌루. 왜 되나 그래. 머리 오는 게 이제.
2: 하, 간나 돌아갔는다.